0: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풀어 풀어 풀어 풀어. 예스 만. 할로.
1: 예스.
0: 제치유.
1: 스치라바 뭐하나.
0: 스치라바.
1: 스치라바. 응. 응. 멘트 변화 비타 몰라 볼 온지. 응.